0: 나는 똥똥똥똥의 전부나
1: 아니에요. 무고 천 똥똥똥똥의 천 동신쿠네. 아디라 마마 랑 공하. 我记得妈妈也老公的话哦，第一，第二，健健康康，平平安安。
0: 健健康康，平平安安。
1: 第二，第二，乖乖，听妈妈的话哦。
0: 乖乖，听妈妈的话哦。
1: 第三，等他爷再做一个正正当当、规规矩矩的人，安的嘛。
0: 啊，乜鬼啊？